승화 진 beer. 내 은주 with no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미시라도 결국엔 잠시니까.